0: 이런 혼도 산속치도 토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흘린 넙트로스는 사르나 신경 위스는 장흘린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니하 후라 잡산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띠 흔절기 바이르테
1: 北京时间 8点整
2: 人民广播电台，中国之声。